들이 관람객과 함께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상대방과 손가락 끝을 맞대고 즉석에서 연결되는 동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주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손목에 힘을 살짝만 빼보실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다 푸는 순간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작은 움직임이 함께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내 몸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내 힘을 빼는 거, 이건 단순히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 고집,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그 판단이 소통을 방해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미리 세워둔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힘을 잔뜩 준 채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손목의 힘을 딱 빼보는 건 어떨까요? 힘을 빼고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손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이해받는 느낌은 우리 삶에서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고요. 또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깊이 듣고 그들의 진짜 아픔을 봐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경청과 이해가 일어났던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Nothing But The Blood까지 함께하고 오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박정호 선가사의 시편 63편, 소프라노 최종원의 하늘에 닿은 십자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아,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내 판단의 소음을 잠시 끄고 상대의 말에 깊이 경청하는 복된 날, 위로를 전하는 날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과 함께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삶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거,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시지요? 아멘. 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특별한 뭔가 아주 특이한, 독특한, 좀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말이 꼬이고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삶에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항상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어둠의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픔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숨밖에 쉴 수 없는 바로 그 한밤중이라는 시간, 이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 12시경인데 왜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을까? 여기는 지금 옥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 아닌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이들을 막 뭐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니까 저 이제 안 되겠다 고쳐주자.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걸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거짓말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하게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그냥 해가 져서 찾아온 밤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낙담의 시간이었어요.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차디찬 감옥에서 이 밤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뼈가 시린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일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보세요. 한밤중이 된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원망할지 아니면 찬양하며 기도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내가 처한 억울한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그걸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이 듣더라는 그냥 귀를 기울여 들은 게 아니고요. 매우 즐겁게 들은 거예요. 매우 즐겁게, 그리고 매우 감탄하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쓰였냐면 자기들은 할 수 없거든요. 거기 오기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가져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아, 바울과 실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기도와 그 찬양에 동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함께 듣고 있어요. 함께 들으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그들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자, 성령 충만은 시작.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고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황은 감옥인데 마음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는 감옥을, 그런 감옥 같은 삶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막혀있는 담벼락 밑에서 우리는 통곡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만은 열려있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을, 문제를 내가 싸워내는, 맞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견고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한밤중일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정은 한밤중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지금 한밤중입니다. 우리의 가족관계가 한밤중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밤중에 무엇을 할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날의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막힌 담을 다 열고 문을 다 열고 내가 다 열 수 있느냐? 예,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앞에 막힌 문이 저절로 열리지도 않고 내가 힘을 써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더니 결국 그 일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지. 그러니까 찬양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벌써 했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이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지진을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이에 갑자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이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개 나오는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그라미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열리며, 벗어진지라.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이 세 가지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움직여진 것이고 열려진 것이고 벗어진 것이에요. 이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야, 옥터 한번 움직여볼까? 신라가 야, 한번 문 한번 열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저 그 자리에 묶여있고 착고에 차고 있는 것이 다였는데 거룩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신적 수동태. 누가 했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된 현상만 나와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열려지고 벗어졌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을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할 수 없는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옥터를 움직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을 벗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이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도소에 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 사람 인생이 끝났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에 무슨 인권이 있고 오늘날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났다. 이 당시는요, 감옥에 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맞다가 피 흘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문이 열렸다. 옥이 흔들리고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놀라운 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까 다 들었던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던 그 사람들의 착고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벗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바울과 신라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도 바울과 신라만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있는 그 터만 움직이고 그 문만 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을 품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좋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메인 것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문제로 남아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장 했죠.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저는 이 문을 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벽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벽에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이에 갑자기 이에.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말은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허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된 게 아니에요. 이만큼 뭐 10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20시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다가 간수가 하시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꾸벅꾸벅 졸던 간수가 갑자기 우당당 뿡탕 해서 깨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자, 이걸 보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야, 그런데 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수가 죄를 지으면 그거 다 간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도망갔다? 그러면 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 생명 하나로 안 끝나요. 우리 집안이 전부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좌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차라리 나 하나 죽고 끝내자. 그냥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책임 안 묻겠지 싶어서 이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죠. 멈춰라, 그 아들 손대지 마라 하는 그것처럼 바울이 간수에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까 나를 두드려 팬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맞아서 지금 정신을 잃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간수에게 몸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밑줄 한번 거보세요.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있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까 그들이 다 처음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소리를 들었죠? 찬양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달았죠? 그런 다음에 같이 묶인 게 풀렸어요. 같이 문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지를 지켜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그들은 도망칠 기회를 삼은 게 아니라 지켜본 것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요, 잡범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 사기꾼,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안위를 쫓아서 행동한 게 아니라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 여기 우리 함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자, 깜깜하니까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불 좀 줘봐. 그리고 불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입장받고 자기라도 내가 만약 갇혀있는데 옷문이 열리고 묶은 게 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지. 당연히 도망쳐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다간 맞아 죽을 텐데, 여기 있다간 인생이 끝날 텐데, 당연히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간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연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원래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맞아요? 원래는 왜 안 도망갔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이 상황이 됐으면 도망쳐야 맞는데 왜 안 도망갔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 당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당신들은 이런 상황이 돼도 도망치지 않고 내 몸의 안위를 찾지 않고 이미 당신들은 이미 자유하고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로마 군인 간수인데도 제 안에 평안이 없는데, 제 안에 자유가 없는데, 제 안에 구원이 없는데 당신들은 갇혀있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놀라운 상황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있고 죄수가 있어요. 그럼 죄수가 물어봐야죠, 간수에게. 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전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목적,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울과 실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한밤중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갑자기 이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었던 게 풀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한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이 한 사람을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오게 하려고, 그의 입에서 이 한마디를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3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밑줄을 쫙 꺼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모든 기적의 이유였고 성령 충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렇게 한 생명과 그를 포함한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승진도 아니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사를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너를 통해 지금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있느냐? 너를 통해 한 가정이 지금 내게 돌아오고 있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그 밤에, 그 한밤중에 12시에 다 깨우는 거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 모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남들이 안 하는 희한한 걸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언보다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은사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 성령 충만의 이유고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더 뭔가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자랑하겠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야,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찬양했더니 야,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여있게 풀렸어.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과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든가, 한 가정이 돌아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치면 이런 일들이, 아이고, 그건 사도행전이니까 일어났죠.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런 일은 요즘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쉽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막혔던 우리의 담이 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영이 깊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한밤중을 지나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주님, 나를 통해 묶인 영혼들이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게 끝이 아니라 묶인 영혼들이 자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시작. 주님, 내 삶을 통해 한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또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어주시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 삶의 품격을 통해서 내 이웃과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문이 무너졌을 때 도망치는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저는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바로 좌절해버리고요, 저는요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요, 상황과 기도가 구별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도 무너져버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낙담한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오십니다.

0: 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신라도 대단한 초능력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이 말씀.

들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리엘 앨범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서울 정신여고 합창단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날이죠. 우리 온 가족들이 부른 찬송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944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은혜,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함께하고요. 2325번님의 신청곡,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는 가족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가장 복됩니다. 우리 애청자시죠? 6089번님의 신청곡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5월의 끝날 5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내일부터 6월입니다. 계절적으로 이제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겠죠.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6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계절 6월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성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예전색은 흰색을 쓰게 되는데요. 성 삼위일체의 주일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즉 성 삼일체를 위해 성 삼일체를 특별히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 창세기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 주일에 이화학당이 창립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5월 31일 서울 정동에 한국여성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이 창립됩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분은 개신교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미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었죠. 명성황후로부터 이화라는 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의 여권신장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고 이화학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여필종부 사상, 남녀유별 사상 등 각가지 불공평한 가치체계 때문에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시대에 이화가 보인 여성개발의 노력은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었죠. 이화학당은 하란사, 여메레, 박에스더, 최환란, 김환란, 유관순, 박인덕, 황에스더 등 쟁쟁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이들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민족순환기에 사회, 문화, 민족운동 전반에 걸쳐서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904년에는 중등과를, 1908년에 대학부와 보통과를, 1914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했고 1918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1946년 8월에는 4년제 종합대학 인가를 받게 되죠. 이화의 교훈은 진선미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부덕과 함께 서구 여성의 진취성과 창조력을 조화시키는 이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화여자대학은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의 요람지로서 그 소임을 다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31일 이화학당이 창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31일 주일에 재헌국회가 개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헌국회의 개원이 교회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 순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사회를 보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른 순서를 갖기 전에 식순에도 없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재헌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을 지목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일제시대 교회 순수성을 지키느라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광복 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공산당과 투쟁했던 분이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일에 기도로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손정일 장로님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가 1913년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3학년 재학 중이던 손 목사님은 궁성요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궁성요배란 동경에 있는 궁성에 매일 아침마다 다 절하라는 것이었지요. 손 목사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향학 열에 불탔던 손 목사님의 험난한 배움의 길이 계속되는데 칠원 공립보통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손 목사님은 서울 중동중학교와 일본 스가모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경남 성경신학원을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심어하던 주기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와 신앙에 큰 감화를 받으면서 그 당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듬해 7월에 순교

하기까지 목회했던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애양원 교회는 1909년 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포사이드 웰슨 등에 의해서 창립된 한센시병 환자 요양소로 출발합니다. 원내 부속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이 곧 애양원 교회의 시작이었죠. 손 목사님은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자의 필요성에 따라 구내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지요. 이 일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는데,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으나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부산 성경학교에 입학시키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손양훈 목사님은 부자유한 한센시병 환자 교인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을 가지 않고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공산군에 체포됐고, 1950년 9월 28일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애양원 뒷동산에 손양훈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 교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의 사랑과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그런 기록이 있나요?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입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도 그런 제약 때문이었죠. 그런데 1886년 6월 4일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개신교도 선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6년 6월 4일에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선교의 숨통이 튀어진 날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7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빛의 계절로 넘어가는데요.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이 6월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새 주간을 맞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여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어버린 아픈 현실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 부산 땅에 무릎어 세우신 수용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3040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맞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육신이 지쳐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나눔 축제에 참석한 모

모든 영혼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3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과 같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수영로 공동체가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50년을 이어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단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현대사회가 대놓고 담론화하지 않죠. 죄를 죄라 하지 않고 또 간음을 간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 섹스라고 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 성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이 이 성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가져온 것은 아름다운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엎어버린 거죠, 인간이. 오늘 현대사회는 성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상품화시킨 지 오래되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각주의적 세상, 어떻게 보면 초감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에 관련된 육감적이고 또 말초적이고 도발적인,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기보다는 성적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율법이죠. 살인과 함께 간음도 성경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정의 이 결혼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렸어요. 그들은 외적인 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에 주로 육체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과 편의를 위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겉이 아니라 이면, 내면을 다룹니다. 죄란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시죠. 그 순결의 기준을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속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데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성들이 이 구절을 대할 때는 약간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자를 보고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안 보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자,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갑니다. 보는 것 죄예요? 죄 아니죠. 미혼의 청년들이라면 쳐다보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데 안 쳐다본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건 너무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시선 자체보다 시선의 의도성입니다. 우연히 본다거나 순간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시선 자체보다 시선의 의도성,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시선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 바꿔도 이성을 얘기하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에 끌리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필요를 하도록 만드셨고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이성에 대한 반응은 하는 게 반응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음욕을 품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 자, 그런데 이 음욕이 뭐냐? 이게 또 해석이 또 돌아가야 돼요. 이 번역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바라보고 있는 이성, 남자든 여자든 그와 잠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선이 대상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욕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유심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안에 별 상상이 다 일어나겠죠. 상상의 세계로는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성적 상상을 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이미 준비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만 옮길 일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 행동에 옮길 적절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 적절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만약 직장의 상사라면 각종 호의를 베풀며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온갖 모의와 작당과 행동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처음 시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세바죠. 왜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까? 왜 여인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목욕하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는 자신의 시선을 빨리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즐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선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옮길 수 없어요. 욕망의 뜻에 이미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은 왕실의 옥상입니다. 높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권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바라보는 대상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이 권력과 탐욕이 연결되면 경계선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7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깁니다. 이런 선을 한번 넘으면 또 다른 선은 넘기 쉬워요. 바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시선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도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스피드해요. 굉장히 빨라요. 속전속결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특징이 있어요.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농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급한 사랑일수록 기다릴 줄 모릅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7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단 2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 단 한 분의 시선에 의해 역사의 변수가 일어납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내분과 갈등, 배반과 살인극으로 인한 파란만장한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시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던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미움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 그는 영성을 지켜냈던 사람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성적 탐욕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한순간에 시선 처리에 실패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매우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넘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시선에서 시작하여 생각과 감정까지 점령하고 마침내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내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적 어필을 하는 문화입니다.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오용. 성도 여러분,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성경 속의 성과 너무도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본능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 선물이란 말이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을 무시하면 개인의 행복은 보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단순히 사생활 혹은 취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 할 제도 안에서의 성. 그런 면에서 성적 타락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개인은 물론 세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매우를 과격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29절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 교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적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세기 동안에 이 말씀에 따라 죄를 피하고자 신체를 절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체에 남아 날 게 있겠습니까? 눈 빼고 팔 다 떼고 다리 떼고 좀더 휠체어 타고 와야 될 거. 눈이 100개라도 남아 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룩거리는 사람, 두손다 날라간 사람.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계속 신체를 제거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아무리 신체를 제거해도 마음은 남아있습니다. 눈은 제거도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하며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어법을 쓴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손발이 다 없고 몸통만 가진다고 욕망이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이런 베드에 아파가 들어 누워 있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문제를 신체 문제로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는다고 눈을 빼버리면 답이 아니라 눈을 빼고 발을 자르는 마음으로 강력한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아, 깊습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처리는 그것 이상으로 팔을 자르는 눈을 빼는 것 이상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고통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의 죄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져 가면요, 그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 육체적 습관들이 그렇잖아요. 그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뭐 미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고 죄를 짓게 하는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런 태도가 없이는 영적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지만 눈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널려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유혹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고화질로. 이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핸드폰, 뭐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고화질의 동영상이 수시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무료 그냥 제공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터치하면 뭐 어디로 들어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한순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고화질의 영상. 길거리 광고판 하나도 얼마나 도발적이고 육관적입니까? 미디어를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음란한 컨텐츠들, 수위 높은 드라마와 영화들, 노골적이고 대담하고 엽기적이고 눈을 뜨고 있는 한 피할 길이 없는 문화 속에 우리 갇혀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으로 도배한 세상입니다. 눈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물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 물을 깔아안고 있는 게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는 이 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불륜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텔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밤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나라예요. 수동적으로 있으면 다 걸려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런데 서서히 삶을 무너뜨려버리는. 여론에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어지는 가정의 원인 1위 불륜입니다. 결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성적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서구화된 우리 한국은 이미 서구화 이상으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일탈이, 성적 일탈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심각한 문화는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계에 알려진 지도자들의 성적 일탈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요. 아니, 그분도? 여러분, 한국도 심심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실제적인 길은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길은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청년 요셉의 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매우 개혁적이고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도 역시 권력의 관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위력에 의한 추행.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신속하게. 불과 비슷해요.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심하다 할 정도로 빠른 액션, 감정에 불이 붙

그렇지만 이성은 작동이 안 되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이성의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무조건 이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피하라는 동사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소극적 행동이라 목숨을 걸고 도망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미적거리면서 도망을 치지 말라. 슬로우 러닝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요구하는 현장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요구하는 현장에서 유혹과 싸우면 백발백중입니다. 주여 나로 이기게 하소서. 주여 나로. 주님이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 기도하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티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한 박자로 넣어주면 안 돼요. 왜 죽도록 도망을 쳐야 되죠?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끔찍함, 그 이후의 결과, 그 성적 죄에 대한 혐오스러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죠. 이미 그는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순결한 삶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이 있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욥의 말씀은 오늘 더 절실합니다.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미리 너와 너 자신이 너 눈과 약속하고 결단하라.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니 이런 시대에 오늘날 미디어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스크린 터치 한 번만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특히 오늘날 시대에 영상물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언제나 죄에 빠져드는 수순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죠. 그런데 계속 노출되면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는 걸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죠? 수위를 높여야 돼요. 볼륨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태연해져요. 태연하게 즐기는 거죠. 결국 어디에 갑니까? 탐닉. 그 탐닉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중독의 단계에 가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구조가 망가져버리고 내구조가 망가져 내부 시스템이 통제 불능이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면 인격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작은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은 가벼워요. 휴식시간에 잠깐 심심풀이로 근데 유혹이에요. 그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순간의 즐거움이 나를 놓아주지는 않아요.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 파괴력을 잘 간과하죠.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 일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 정도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는 로맨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독특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관계적으로도 가정과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되고 발길을 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난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유혹의 강도가 높아져가는 세상.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괜찮아. 난 안 넘어져. 난 끄떡 없어. 난 유혹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선질로 여기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나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적 교육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단 사람 넘어져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난 그 정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도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떤 흔적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존재론적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체품이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이 빈 공간을 육체적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될까요? 어거스틴의 말이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적인 문제는 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거짓 만족과 그 기쁨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순결한 삶은 단순히 안 보고 피하는 것만으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 우리의 갈망이 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갈망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그 갈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가야 돼요.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참된 기쁨이 없고 속은 거죠. 결국 중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음욕과 싸워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을 탐닉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여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혼인을 지켜가야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만족이 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요, 성은 반드시 부부관계 안에서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성이란 육체만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예요. 친밀함 속에서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폭력적인 관계로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욕만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속이죠. 부도덕한 관계가 매우 매력적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거짓말이죠. 여러분, 간음이 나쁜 것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합니다. 살인이나 간음 모두가 마찬가지요.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오해서는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을 뺏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소비의 개념으로 여기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성을 대해야 돼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나의 만족보다 상대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결혼 이전에도 마찬가지. 결혼 이전의 성관계는 결혼의 신성함과 기쁨

결혼의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이 평생의 후회와 자책감의 요인이 되잖아요. 순결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순결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모두 뒤틀린 관계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행복과 만족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에는 행복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답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는 육체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육체의 힘이 작동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계속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 바울이 가졌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정욕과 싸우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 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뿌리 깊은 본성, 그것과 그게 날마다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중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 수도성들이요, 그 사막의 수도원 완전 고립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이 세상의 속세로부터 오는 욕망, 그죠?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 중에서도 일탈을 하는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맹세하고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튀쳐나가가지고 성적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원 주변에요, 흥미로운 게 고아원이 많았어요. 고아원이. 여러분, 죄와 싸우면요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추구하고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더 이상 죄 짓는 게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강력한 단어죠.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을 탐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이 나의 영혼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별별 방법을 동원해도, 거세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각종 의무와 규칙들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너무 잘하는데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저

0: 대부분의 이 유럽의 국가들은 가정이 그래도 1순위예요. 많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1순위가 가정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이에요.
1: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졌어. 무엇이 성공이죠?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릇된 성계님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에 모인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지켜줄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 유혹을 막을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혹을 이길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고 이 유혹들을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서로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순결한 순결의 백성 순결을 지키는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세상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음란한 문화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 먼저 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유혹의 자리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안 좋은 영상물에서 눈을 당장 떼야 합니다. 엄격하게 자체 검열을 해야 합니다. 드라마,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욕망을 영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집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빠르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욕 앞에 작은 승리를 맛보십시오. 이 존 이 디트리트 본히프 목사는 음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렇죠, 여러분. 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순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이 세상에 음란한 문화에 오염되어 버리면 마치 머리털 깎여버린 삼손과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더 궁핍해지고 결핍에 시달려 무엇인가를 찾는 방향 잃은 뿌린 눈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에 포획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음란한 문화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작은 승리를 맛보고 순결한 신부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의 한가운데 음란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는 이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인데요. 세상의 각종 신과 권력자는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듯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미래를 향한 어떤 주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그분의 뜻에 믿음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요. 여러분께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남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섬기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김범수 씨의 은혜로 찬양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의 드와이트 돕슨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종교 비자가 일절 허가되지 않았기에 여행 비자로 들어가 선교 활동을 했고 3개월 후에 비자 만료 시점이 되었는데요. 비자 재발급을 위해 기도하던 중 캘커타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돕슨의 신상카드에 있던 유도 유단자라는 기록을 보고 경찰국장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이 도시는 치안 문제로 몹시

옳지를 앓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테러로 약 2,000명이 경찰관이 피살되었는데 당신은 목사면서 유도 유단자던데 경찰관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라고 경찰국장은 물었고요. 선교사님은 비자가 만료된다는 얘기를 하자 그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는 경찰국장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돕슨 선교사님은요. 경찰관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들은 무술 특공대원들이 되었는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돕슨 선교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그를 가르치던 무술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도가 언젠가는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날이 올 것이다. 훗날 정말 그 유도는 그의 선교활동을 보장받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되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알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송견미 목사님의 은혜, 이어서 Praise in Your Singers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교회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며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으로 토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루기리병에 걸렸는데요. 진단을 받은 그날에 그분은 별것 아니야 라고 웃으며 그 다음 날에도 신나게 드럼을 치며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전도사님은 2년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죽는 날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발병이 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리가 쇠약해지고 손이 쇠약해져도 항상 웃으면서 아내와 딸과의 생계를 위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죽음 앞에 당당하며 죽음을 겁내지 않았던 거죠.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전도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오히려 남은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손재성 목사님의 나 죽게 나아갑니다. 이어서 조주영 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라고 아무리 부른 듯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내가 가진 게 비록 침이나 진흙밖에 없어도 그걸 이용해서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고통의 문제는 제자들처럼 why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고요. 예수님처럼 how, what으로 접근해야 빛을 찾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에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는 시간들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옹기장의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파도가 삶 곳곳을 적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BC 초대석 FBC 초대석 오늘은 부산 지역 고신교단 은퇴장로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사직동교회 전옥출 장로님, 그리고 또 총무로 섬기고 계신 부산동교회 나성대 장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예, 사직동교회 은퇴장로인 전옥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동교회 27년 시무를 마치고 은퇴한 나성대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전옥출 장로님, 그리고 또 총무로 섬기고 계신 부산동교회 나성대 장로님 귀한 두 분 모시고 인터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어떤 모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예, 부산에는 고신교단 5개 노회가 있습니다. 모두 326개 교회로 은퇴 장로님들이 1147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1: 네,
3: 5개 노회에는 임원 총 79분이 또, 그리고 연합회는 실행위원 48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표어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했고, 연합회 사명은 예배자, 기도자, 돕는 자로 했습니다.
1: 네, 지난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5개 노회 연합 부흥집회 부유한 인생이란 주제로 열렸는데요. 이 집회를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3: 예, 연합회 사업이 보니까 연합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은퇴하신 원로하신 장로님들이 단합대회나 야유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장이 되어서 기도하던 중에 예배자로서 부흥집회를 통해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 은혜를 받고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자로서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하자는 뜻으로 부흥집회를 또 계획을 해야 됐습니다.
1: 네, 정말 귀한 집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5개 노회가 이렇게 연합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집회를 이루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다 은혜롭습니다. 사직동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왜 이곳에서 열렸는지 또 강사는 어떤 분이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3: 예,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사직동교회라서 복귀온 담임 목사님과 당의 허락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었고, 강사도 사익동교회 원로장로이신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님으로 모셨습니다.
1: 네.
3: 총회 전날 저에게 안민 장로님께서 해외 집회 때문에 총회에 참석을 못해서 전화로 축하를 한다 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1: 네,
3: 안 장로님 평소에 국내외 집회로 시간 내기가 힘든 장로님이라서 뭐 전화 통화하는 김에 일정을 확정받아서 그렇게 집회를 하게
1: 네,
3: 됐습니다.
1: 와, 어렵게 이렇게 모셨네요.
3: 예.
1: 네, 이번 집회에서 어린이 전도상을 시상한 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3: 예, 평소에 모든 교회나 또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은퇴 장로회에서 그러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연합회가 연령적으로 할아버지 세대인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할까? 이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1: 네,
3: 은희 전도상을 제정하여 격려하자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흥집회 2부 순서로 시상을 했습니다. 또 수상어리들은 상패와 또 시상금과 꽃다발 하나를 받는 작은 상이지만은 분명히 영적 감동을 받을 것이고 훗날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네.
3: 또 노회사나 교회 학교에 또 전도의 비전을 심어주지 않을까. 또 다른 연합회도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위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상받는 어린이 어머니로부터 전도상 받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된다는 그 어린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어머니한테 제가 그것이 바로 이 상을 주는 목적 중에 하나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 네.
3: 또 내년에 어떻게 하면은 전도상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또 주일학교도 있어서

0: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세대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을 제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격려하자, 이런 취지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받은 어린이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도상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교사들도 함께 시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집회 준비를 위해서 5개 노예 회장님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5개 노예 회장님들한테 한 명씩 노예별로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기도하던 중에 저희 사익동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노회 교회학구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 네.
0: 그때 아 그렇다 교회학구 연합회에 추천 의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부산권 교회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께 추천 의뢰를 해서 각 노예 한 명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담당 교사도 격려하자고 우리 총무 나성대 장로님이 의견을 주셔서
1: 네.
0: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격려품을 전달하고
1: 네.
0: 교사들도 격려를 했는데 교사들도 아주 감사히 했습니다.
1: 네. 또 저는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어린이 전도상을 이렇게 주는 거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원로 은퇴장로회에서 어린이 전도상을 주시는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장로회 연합회나 시무장로 연합회에서도 이런 전도상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0: 예, 저희들은 여력이 그래 크게 없으니까 어린이 주일학교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1: 네.
0: 부산권 교회학교 연합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한테 중등부 고등부도 좀 시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차차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연합회에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그 부산권 교회학교 연합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계기로 다른 연합회에서도 꼭 어린이 전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1: 네.
0: 다음 세대를 위한 무언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나성대 장로님께서 담당 교사도 격려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 교회학교 이 연합회에서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1: 네.
2: 거의 99.9%가 그 눈물의 기도와 어린이 교사들의 그 도움이 아니었고는 미지를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떨어진 동력을 부어준다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교사들을 격려하기로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들을 옆에서 사랑으로 또 기도로 지도하시는 이 담당 교사분들을 격려하자라는 취지로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너무 귀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연합 부흥 집회 은혜롭게 마무리됐다고요, 장로님?
0: 네.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전가하신 안민 장로님이 부유한 인생 이라는 주제로 전거를 했는데 이 부유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별 그것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신 것이 그 자체가 부유하다는데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비롯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고신군사 찬양단이 또 찬양을 해주셨고 특히 또 우리 연로하신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강로의 임원들이 특송을 했는데 교인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1: 네. 또 얼마나 그 은혜로운 찬양들이 크게 또 넓게 울려 퍼졌을지 네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역도 궁금한데요.
0: 예, 우리 장기 투병 중인 은퇴 장로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문병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또 적은 위로금과

0: 이 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 네.
0: 또 신앙간증집을 발간할 계획인데 현재 23분의 장로님들이 원고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제출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네. 신앙 간증집 발간에 나성배 총무장로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시무 때부터 여러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또 기도 가운데 각 노예 장로님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원고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영감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그렇게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신앙 간증집 발간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0: 예,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들은 거의 연령이 70대, 80대, 90대 이런 세대들입니다.
1: 네.
0: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간증을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 6.25전쟁, 보릿고개, 또 조국건대와 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농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건축 등 교회 성장에 몸으로 희생했습니다. 물질을 바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은 원고를 내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집 발간하는 것은 책 한 권 분량 원고 작성하기도 어렵고
1: 네.
0: 부담도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원고를 모아서 하면은 후손들 또 친지들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교회의 역사 자료도 될 수 있고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귀한 신앙 간증집이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의 기도로 세워졌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그 마음을 알고 계속 기도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장로님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0: 예, 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원으로 당회가 화평하게 되도록 섬기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잘 동역을 해야지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연합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참여하면은 연합회에서 교제도 하고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선한 사업 예를 들면은 우리 극동방송 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나성배 장로님은요?
2: 할 수가 없는 개인적인 일들을 좋아하는데 연합회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전옥술 장로님의 그 전체적인 기획과 또 우리 그 후배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교제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선한 사업을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또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기를 저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사직동교회 전옥출 장로님 그리고 총무로 섬기고 계신 부산동교회 나성대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인사드렸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저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 양육도 정말 두 배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생김새가 다르고요. 좋아하는 색깔 다르고 좋아하는 놀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둘이 성향이 좀 비슷했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죠? 그런 이유도 어쩌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배제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은 없나? 혹은 내가 채워줄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야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종윤의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왜 저럴까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이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CTS 앨범 중에 있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초롬의 주 예수여 은혜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나는 가족 한 명씩 요일별로 나누어 기도한다. 월요일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어느 날 월요일이 되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날에 말다툼을 한 후유증이었다.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월요일은 월요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남편은 그분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내가 남편을 믿고 따르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기도 시간과 요일을 정하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홍장빈, 박현숙의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도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크록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일부분을 좀 낭독해드렸는데 요일을 정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 저도 당장 좀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말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의 마음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주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위러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선량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늘 좋은 음식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정하게 놀아주고 더 좋은 것들을 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챙겨줍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걸 보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충성을 다 바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대접이 소홀해도 화를 냅니다. 강아지를 기르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되고 고양이를 기르면 집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구주이신지 혹은 나의 집사이신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일곱 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에 일곱 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확실한 의미이죠. 남은 싫어하는 기도가 다윗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답니다. 그러나 랍비의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고 모인 그날 그 마을에 술주전뱅이 한 명이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죽어가는 우리의 스승 랍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은 금식도 안 하고 오히려 술을 마셔선 되겠습니까? 술주전뱅이는 이 말을 듣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술을 좀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님 빨리 건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술주전뱅이의 기도는 정말 진실하고 간절했답니다. 술을 너무나 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랍비는 정말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랍비는 깨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의 술주전뱅이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실하지

하지 못했는데 술주전뱅이의 기도가 간절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꼭 이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아니 습관을 들여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진 곡으로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리까 하지 말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연이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윗처럼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님의 음성입니다.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남다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남다른 헌신, 남다른 예물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헌금을 즐겁게 드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는 다윗이 완수했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이면 어떤 학자가 계산을 현대 금액으로 했을 때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29장에는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헌신, 이런 절대 희생을 다윗은 즐거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동방현주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강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섬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 남다른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쁘고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출발점은 골리앗과 함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에 목숨을 구걸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죠. 사울왕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것이 두려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어 결혼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때 나이는 소년 17살이었습니다. 아직 나라에 대한 군사로서의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남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섭니다. 남이 하기 싫어한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기게 됐죠. 그러한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다른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또 한 달이 채워지네요. 5월의 끝날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벌써 온열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음식 또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역사가 여럿 나타납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도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적도 있죠. 이제 육신의 그 음식들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는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말이죠. 김대화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사연은요, 0084님 사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084님의 너무나 좋은 사연이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유를 지으셨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소설의 책이 놀라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그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 자유 안에 제가 중증의 시각장애,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니 우리의 몸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를 누가 합니까? 세상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거예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함께 자녀된 성도도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위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며 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0084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조수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이번 사연 너무나 애틋하고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2545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저야 주말마다 목사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가를 찾아오는 서유를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 선생님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하나님은 예배 후 아이의 눈을 위해 안수 기도까지 해주셨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서유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2545님. 네, 손주 서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희귀 질환이 발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유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먼 곳에 사니까요.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네, 딸의 자녀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교회 할아버지 출석하시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다 너무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불편한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자, 하는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곳인 줄 미처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엉뚱한 얘기들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라도요. 믿음 어리신 분이라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큰 물두멍은 다시 한 올 한 올 증발해서 구름을 빚습니다. 그리고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리죠.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 순환의 이치를 따라 비록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모든 자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텐트메이커스 앨범 중에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렸어요.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인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한 친구들도 있었지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해보았지요.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5월을 보내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그럼 오늘 첫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며 우리는 주의 어린이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나요?
1: 이번 학기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0: 혹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나요?
2: 어른 중에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 몸이 나빠져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쩌지?
2: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지?
0: 친구들, 우리가 하는 염려, 어른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워십 앤 프레이즈의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죄 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증인은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한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아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잘못,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잘못까지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 함께하며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수용소에 등록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나올 때 챙겨온 물품을 경비원 몰래 숨길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숨겨둔 그 물건을 되찾게 될까요? 독일의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있지요? 아멘. 수용소에 갇힌 코리와 베시 언니도

0: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수용소에서 등록을 마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샤워실에서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입어야 하는 아주 얇은 수용소 옷을 입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코리의 등이 조금 이상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코리의 등은 살짝 불룩 솟아 있었어요. 코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가 샤워실에 미리 숨겨두었던 물건을 자신의 옷 속에 감춘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베시 언니의 푸른색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경책이었지요. 지금 코리의 블룩솟은 등은 비타민과 성경책을 옷 속에 몰래 숨겼기에 그런 거였어요. 또한 베시 언니의 허리도 블룩 솟아 있었어요. 언니는 숨겨두었던 푸른색 겉옷을 수용소 옷 안에 둘러입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다행이지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수용소 옷과 신발 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었기에 매번 이동할 때마다 세 번씩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베시 언니는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코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코리는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나요? 코리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1: 아빠, 저는 저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너무 겁이 나요.
0: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었지요.
2: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 살 돈을 언제 주지?
1: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2: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와 베시 언니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코리와 언니 베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경비원에게 성경과 겉옷, 비타민 한 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이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바바 프레이즈의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지혜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자 교수 박신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풍요로운 수확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열매가 있고 창고가 가득 차야 노래할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없음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탄식은 즐거운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찬양 속에 숨겨진 진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강림 주일이 끝나면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 6월부터 28주간 계속 삼위일체 주간이 됩니다. 이때는 어느 찬양을 부르거나 들려드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삼위일체 주일에 시작되는 이번 주간을 위해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 주일에 어울리는 찬송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거룩 거룩 거룩 준비했습니다.

거룩거룩거룩 국내 합창단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거룩한 주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가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룩한 주 오 그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 주께 모두 찬양한다는 우리 찬송가 가사와 거의 똑같은데요. 중간에 또 거룩거룩거룩 찬송가가 나오긴 합니다. 이 곡을 이제 데이빗 크라이스데일이라는 사람이 편곡을 했는데 이 곡은 안산 시립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주.

데이빗 클라이스데일 편곡의 거룩한 주 안산 실업선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 찬양의 구조가 담긴 전통송영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찬송가 1장입니다. 이 곡은 보통 송영 덕설로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곡의 곡명은 올드 헌드레드스라고 시편 100편입니다. 원래 이 곡은 깔뱅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개혁교회 시편가 다른 말로 제네바 시편가라고 하는데요. 이 칼뱅이 사용한 곡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이 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번엔 오르간 반주로 들으시겠는데요.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새 합창단을 들으셨는데, 국립합창단, 안산실합창단, 서울실합창단, 이 새 합창단이 웅장하게 했지만은 또 은근히 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이게 경치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곡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연결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잘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나 말할 수 있네. 이제는 두려움 사라져 우리의 모습 달라도 한마음 주시니 모두 주께 다 노래하리라.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진호 과외였습니다. 이제 클래식한 곡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아베베룸 코르푸스라는 곡입니다. 이 아베라는 말은 찬미한다는 말이고 베룸은 진실한, 또 코르푸스는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는 말인데 삼위일체의 신비와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나이다 참된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을 위하여 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몸이요, 그 뚫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나이다. 죽음의 시련 중에서 저에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 달콤하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가사를 하신이라고도 번역했는데,

베베른 코르푸스 리아스 챔버 콰이어의 노래였습니다. 클래식한 곡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라는 곡인데요. 우비 카리타스 엣 아모르 데우스 이비 에스트 뭐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사랑하자. 신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와 챔버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비카리타스 이와 첸보카의 노래였는데요. 이 올라이 아일러라는 노르웨이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하죠. 이런 노래들을 방송에 들려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사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 글로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가사는 제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시는 곡이죠. 높은 곳에는 하나님 영광, 땅에는 선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그 미사 중에 한 곡인 대관식 미사 교열 339번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했는데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두 번째 곡 들으시겠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교회를 339번 대관식 미사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명곡 비단조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같은 가사인데요. 정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하의 소신이 끝까지 소신껏 작곡을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을 항상 한다고 본인이 악보 뒤에 쓰면서 어려운 곡이지만은 정말 도전이 되는 곡 좋은 곡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비단주 미사 중에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윈스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단 조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첫 곡 윈즈 바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인데 굉장히 잘하죠. 그게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더 좋은 합창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찬송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노래 부르십니다. 오늘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소프라노 곽신영이었습니다. 지난주 성령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시작하는 2주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성가산책 꾸며봤는데요.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의 마지막 날은 주일인데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전능왕 오셔서 먼저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승현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영광 영광이라는 곡입니다. 수원시로 와서 다닙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같이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갈 때 누군가의 추천서와 같은 편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원 보증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추천해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지만 능력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서요.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나는 소프라노 김선희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로드페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값비싼 향유를 하나린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이계영의 하루를 시작할 때니였습니다. 나의 눈 속엔 주님의 모습 담고 나의 입술엔 주 찬양 가득 담고 나의 마음엔 주 사랑 가득 채워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 노래하며 주님의 향기로 가득히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창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박신학화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축복의 편지를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했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 농부로 살며 낮아짐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병으로

자원 입대했는데요.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재발탁됐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0: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은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1: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0: 그러자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며 사가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는데요.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단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지.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라고 말했죠.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세상은 성공하려면 고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이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모든 필요를 채울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공급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거든 당신 안에 자급자족적인 태도가 숨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 곧 그분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사정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인간다운 훈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마리아인의 열린 마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정과 소원에 귀 기울이던 끼어진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의 호소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통곡하며 걸어가던 한 과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본받아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아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곤충을 매우 사랑하는 곤충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치를 찢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비의 애벌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에 비해 고치가 너무 견고한 듯 보여서 곤충학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위로 그 고치를 찢고 나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나비는 공중을 몇 번 선회하더니 땅에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날개가 약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죠. 그래서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변화시켜줄 무엇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면이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김인희님의 음성으로 그 생명이 나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코어가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버섯을 키우시기까지는 이틀이 걸리지만 참나무를 키우시기까지는 무려 60년이 걸린다. 버섯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은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성장이 더딘 것만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는가. 왜 이리 오래 걸리지?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라. 이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귀를 쫑긋해라 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요지는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주의가 죽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대신 틈만 나면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 여기저기 들추고 다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 생명의 양식 조주모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헤븐리 메들리 싱어스의 뷰티풀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뷰티풀 2 사랑 이야기 이 집에 수록된 연주 찬송 그리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십자가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싶어 조급하게 굴 때가 많은데요. 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머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한부용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어떤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했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들 중 누군가는 앞장서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그 일을 맡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잡혀서 감옥에 갇힌 동료들에 대해 요한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0: 이젠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1: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0: 당장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래 내보내야 돼요.
1: 하지만 대체 어디로 보내?
0: 어디든요. 베드로, 우리 동료들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1: 혹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0: 우선 그 젊은 바리새인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라 하던데.
1: 가말리엘? 그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잡혔을 때 사람이 한 일이면 우리가 알아서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렇지 않을 테니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해서 결국 우리를 놔주게 했던 분이잖아.
0: 맞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1: 그러게. 자기 스승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0: 예. 뭔가

교회 작은 모임들과 가족 단위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움직였죠. 사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탈출 계획들을 찾아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모두 감옥에 쳐넣었죠.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감독으로 뽑혔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빌립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중풍병 환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니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0: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죠.
1: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야. 아, 우리가 가는 동네가 정확히 어디랬지?
2: 아, 그 수가성이라고. 우리 전에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0: 어떤 여인과 얘기 나누시던.
1: 그래, 맞다, 맞다. 생각나.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0: 가서 보면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시던 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1: 야, 요한, 정말 대단한데. 사람들 좀 봐. 여기서 빌립을 찾을 수 있겠어?
2: 저기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겠네. 자, 사람들 한번 뚫고 지나가 볼까?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3: 베드로, 정말 베드로예요?
1: 요한 찾았다. 저기. 빌립, 이쪽이야.
3: 베드로,
1: 요한. 빌립,
3: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고.
4: 빌립, 정말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기쁘다.
0: 아, 근데 잠시 조용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3: 잠시 저쪽으로 가시죠.
1: 그래, 자.
3: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8,900명은 될 거예요. 주변 마을들에서도 끊임없이 오고 있죠. 매일 저녁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설교를 했어요.
1: 그럼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야?
3: 제가 아는 한 거의 다입니다.
4: 거의 다? 아, 그럼 세례도 줬어?
3: 응.
0: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
3: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지? 아니, 없었어.
1: 혹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서 그럴까?
4: 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들 마음을 열어놓으셨는데 용서도 하나님 나라도 성령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때처럼 마냥 기다려?
0: 기도해야죠, 베드로. 빌립, 사람들을 가능한 가까이 모이게 하고 우리 말소리가 들리도록 조용히 좀 시켜줄래?
3: 해볼게.
5: 여러분!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가까이 모이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6: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7: 맞습니다.
6: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지요.
7: 주님.
6: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 성령님이시다! 베드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1: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은 두 번째로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그들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0: 광이다! 조심하세요!
1: 앞이 안 보여!
2: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3: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1: 주여, 누구십니까?
3: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0: 나준. 사무엘. 나 좀 도와주게나.
1: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죠.
2: 저, 사울, 괜찮으세요?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아,
0: 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게. 앞이 보이질 않아.
1: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0: 베드로,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앉으세요.
1: 아, 저 요한, 그 아나니아에게서 더 소식 온 거 없지?
0: 아, 그, 없어요.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네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구니에 달아내려 도망치게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니.
1: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악당 같은 사울이 대체 무슨 일일까? 어?
0: 아나니아는 그가 완전히 변했다고 했어요.
1: 변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0: 이제 우리를 안 잡고

0: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교를 한다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믿겨지냐고.
0: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최근 몇 달 동안 누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사실인 것도 같고.
2: 누구 올 사람 있어?
0: 왜 그래요? 그냥 열어주세요.
2: 오케이.
3: 아, 이제 무슨 일이신가요?
4: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3: 근데 누구시죠?
4: 제가 발각되기 전에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3: 아, 들어오세요.
0: 누구신지?
4: 지난 2주간 밤마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어디서 오셨는데요?
4: 아, 원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몇 달 동안 멀리 가 있다가.
0: 혹시 다메섹이요?
4: 네.
0: 사울이시군요.
3: 사울?
4: 맞습니다. 하지만 누굴 잡으러 온 건 아닙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3: 아니 어떻게 당신이...
4: 여러분, 전 더 이상 여기를 떠날 때 제가 아닙니다. 전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으니까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니 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결국 사울이 정말 변화됐다는 것을 믿게 됐고 사울을 동료로 받아들이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이셨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찾으면 기뻐하며 집으로 데려온다는 얘기였죠. 또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버지는 멀리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 아들을 맞아들인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의 자녀들에겐 이모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엄마보다 이모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꾸중하는 엄마와는 달리 사랑만 듬뿍 주는 이모가 당연히 좋죠. 저도 그랬고요. 지난주의 일이었어요. 동생이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돌아와서는 딸이 이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적어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편지를 쓰긴 했는데 마지막에 사랑해라고 적을까 말까 고민돼. 아마 조금 부끄러웠나 봅니다. 전 이렇게 답해줬어요. 당연히 적어야지. 안 좋은 말은 참을수록 좋고 좋은 말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정말 그렇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좋은 표현은 하고 나면 행복해지고요. 나쁜 감정은 표현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좋은 표현하기를 망설이지 말자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늘 편지 함께 하시죠.

함께하는 하늘 편지 첫 곡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하셨어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요?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또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원하신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052님 고양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집안에 극동방송을 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들이 언젠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게벳의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그 어머님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 꼭 열어주시길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507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잘하셨고요. 신청하신 곡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셨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두 곡을 프로비던스 워십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앞서서 2052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신청하신 곡이죠.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545님, 5월을 보내며 아내에게 작은 섬김과 작은 배려, 진정한 마음이 담긴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하고 40여 년을 함께 살았구나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쉼 없이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퇴근길 길에서 주웠다고 꽃 한 송이 사들고 제대로 된 감사를 아내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귀한 깨달음이 담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요. 그 진심 꼭 담아서 아내분께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두 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귀한 메시지 감사해요. 9950님, 이정현 PD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고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 편안하게 쉬며 찬양을 듣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네요 라고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행복이 묻어나는 메시지에 저도 행복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유독 많이 적어주셔서 그럴까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어졌어요. 행복. 장하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5142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요. 동역자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군가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보다 경배해야 할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 신비는 멀리 있는 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일하는 히브리어 에하드, 숫자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합된 하나, 깊은 일치 안에 있는 하나를 뜻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에도 동일한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흐르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영원

부터 흐르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완전한 교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마리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어슬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한 장면에 함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어노인팅 찬송가 1집 앨범에서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까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주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성자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나된 것은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날이 일찍 더워지면서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날이 덥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에 사용하던 손 선풍기를 일찍 챙겨서 들고 다니는데 글쎄 배터리가 다 나가서 하루 종일 가방 안에서 무겁게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날 쓴 걸 생각 못하고 미리 배터리를 충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스로 반성을 했죠. 우리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력을 관리하고 신앙도 물어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접붙임받아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주님의 사랑 풀 충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극동방송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그냥 읽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북한 감옥에 억류되었다가 오랜 시간 그곳에 있다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 거의 천일,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더 많은 성경과 찬송을 다 암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간증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늘 입가에 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힘이 훌 충전되도록 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나주의 도움 받고자 강찬의 음성으로,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 김도연의 찬양으로, 또 브런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손 선풍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요. 진짜 충전하지 않으면 멈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데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힘이 약해지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데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요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페르난도 올타가입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뭐를 찬송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만왕양 예수께서 at the cross 켈리 윌라드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날에 가면서 꽃들이 계속 아름답게 봄부터 그렇게 꽃들이 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꽃들의 비유가 되고 있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꽃들이 있죠. 우리 그 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초롬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무에네, 그리고 제이월십의 꽃들도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참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꽃향기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이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름, 소망 없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새 삶을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힐성 월십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민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8년 만에 다시 남녘 땅을 밟았던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멀어진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조용히 드러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또 같은 무대 위에 섰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작은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록 지금은 두 개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 단절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5000년을 함께 이어온 한민족의 흐름까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말이죠. 언젠가 다시 함께 뛰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뻐하는 날. 그날이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과 북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나경화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아주 힘 있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찬양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나니까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단단한 그런 벽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벽 너머까지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절이 길어질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멀어 보일수록 더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요.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이 잠시나마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머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실상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보위부의 강화된 단속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을 엄청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 남한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하지 못하게 겁을 주고 있어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 북한의 상황을 전해주는 탈북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자에게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보위부에서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줬대요. 예를 들면 자기들에게 부과된 사업에 필요한 돈이나 시멘트, 쌀 등을 바치라고 할당을 준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보위부원들이 어떻게 이런 할당 품목을 준비해낼 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살기 위해 그동안 돈이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부과된 할당을 내고 자기들의 배도 채우는 거지요. 북한은 늘 이런 수법을 씁니다.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 한국과 연락을 주고받은 영상이 발각된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군중들에게는 북한 내부 소식을 남조선에 팔아먹었다고 선동하고 있답니다. 이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사람들이 중국이나 남한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몸을 사리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준 탈북 사역자도 5월 초에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낸 후 받았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었다며 당분간 연락을 조심해야겠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대상이 될까봐 도매상 돈주들이 거래를 줄이고 일반 소매상들은 매대 물건을 축소하는 등 바짝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고 무역회사 간부들도 달러 감축에 여념이 없고 그들을 믿고 활동하던 외화벌이 장사꾼들 역시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질 때까지 유령 생활을 자처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돈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장에 의존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어려워져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단속으로 북한 성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고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만났던 사역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며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남한과 연락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중지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위부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해 사람들이 가진 돈을 빼앗거나 검거하는 것으로 북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과 사역자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중국 또는 남한과 연락을 주고받는 감시가 중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외부와의 왕래가 활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굳게 닫힌 북한의 국경이 열려야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외부와의 무역 등이 활성화되어야 성경이나 성도들의 필요를 북한 내부로 전하는 데도 용이해집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 임진왜란 이후로 유례 없이 긴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상의 평범한 평화

평화와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한 역사적 위기와 전쟁의 상흔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딸이자 부모였던 수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헌신과 그 결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헌신한 호국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피땀으로 이룬 평화와 그 위에 이루어진 신앙의 자유를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다양한 단체들에서 지난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태도는 과거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딛고 오늘과 내일에 대한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추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헌신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적 연결선상에서 지난날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에 반응하며 오늘의 능력으로 내일의 새로운 역사로 써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벨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국 영웅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헌신한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누군가는 재건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믿고 돌파할 수 있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남과 북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하며 예배와 영적 회복을 이루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호국 영웅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중요한 키맨으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과 추모를 넘어 내일의 창조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에 성벽을 쌓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복음 통일을 함께 꿈꿔주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가정의 평안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평안과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배려에는 감사하고 배제와 외면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열정으로 감사와 기쁨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의 첫 곡으로는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첫 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송정미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에 이어서 사랑을 입은 자녀 준비했습니다. 늘소리 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녀 늘소리 국악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 안수련의 해금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입니다. 날 사랑하시네.

안수련의 해금 찬양 앨범 5월 수록곡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저 오이애가 편곡하고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이 연주한 날 사랑하시네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기뻐하며 왕께 그리고 박상은의 소금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한 주를 만들기 소망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젊고 부유한 귀족이었던 니콜라우스 진텐도르프 백작은 화려한 정계 진출을 꿈꾸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로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묵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텐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영광에 머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머물려 했음을 회개했던 것이죠. 진텐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혹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영예를 버리고 돌아온 진텐도르프는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어서 상처입은 피난민들을 품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 세계로 나아가 전했던 단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때문에, 구현경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 조건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의에 존경받는 사제였던 니콜라이 목사님은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온몸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 방탕함과 악한 죄 때문에 제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망가졌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자신의 옷을 벗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과 가슴에는 과거 종교 박해 시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당했던 참혹한 채찍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청년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던 박해자들이 남긴 상처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생긴 대속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감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정확히 전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네, 두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으면서 학문적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파스칼의 지성을 칭송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학문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에 그 감격을 막 적어서 평생 자신의 옷 안감에 꿰매어서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발견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떠났소도다.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소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밤의 경험 이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천재적인 펜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변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루의 명작 기독교 고전인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지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진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졸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이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말하죠. 잠결에 본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장차 받을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눈앞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졸다 일어나도 이거 좋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험한 해안가에 위치한 한 등대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혀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암흑으로 뒤덮여서 어느 때보다 등대의 불빛이 간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대지기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등대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시간 기름을 확인하고 유리를 닦아야 하는 그 불침번의 사명을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새벽 녘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근처를 지나가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등대지기는 헐레벌떡 등대 탑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등대지기에게 아니 왜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유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이에요. 그냥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질 줄 제가 몰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잠시 깊은 졸음을 졸았던 것 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분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추어야 할 주변의 영혼들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또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을 전 인격적인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엄청난 스케줄의 순교적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마일을 말 타고 인도하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야외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셨는데요. 육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키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사역이 늦게 끝나더라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너무나 지친 모습에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아, 목사님 오늘 새벽만큼은 기도를 좀 쉬시고 육신의 잠을 더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만류했는데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새벽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게으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고 결국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수십 통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했고요. 논문을 집필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죠. 어느 날 루터의 동역자가 내일의 산더미 같은 사역 일정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내일은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루터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평소보다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명언이

때 나온 것이지요. 루터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결국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의와 야망을 초막 짓듯이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거대한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종교계획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두 형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형의 마음이 왠지 심란해집니다. 야, 나도 좀 들고 가보자. 형이 말하자 동생은 형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형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자 이번엔 동생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이 들면 동생이 심란해지고 동생이 들면 형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금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형은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가 나자 당황함에 놀라는 동생에게 형은 말합니다.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리에 근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금덩어리를 물속에 버렸어.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C5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에게 금덩어리 하나가 생겨요. 형이 들고 가면 동생이 심란하고 동생이 들고 가면 형이 심란하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널 때 금덩어리를 훅 던져버리죠. 우애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의 우애와 의리는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이득, 세상의 어떤 재물,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왠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죄된 나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되겠도다. 아멘. 아, 저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이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이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요. 오늘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고 존 버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효섭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써니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릴게요.

커피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매 순간마다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이 생길 만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걱정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가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의 가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은혜는 그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라는 주님의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참 힘들고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전해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먹으며 지내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떤 힘든 것을 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다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의 열매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0: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함께한 주권능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도전 받으시고 또 북한 선교에 여러분도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능 형제의 간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2009년에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 와서 만났어요. 영접기도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막 방황하시다가 라디오를 습득해서 방송을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되셨는데 극동방송. 그것만 들은 건 아니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뭐 KBS 3인족 방송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극동방송을 10년 동안 들으시면서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 뒤에 저와 어머니, 누나, 또 큰누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씨성을 가진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큰아버지가 동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얘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러고 막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계속 뭐 누구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푼수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 와서 아버지가 이분을 다시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 부르면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 형님 그거 어떻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전에 잠깐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파송대 들어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월 12월 25일이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고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열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화분 단지에다가 저희가 산에 가서 진짜 그 트리같이 생긴 나무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애들이 이거 모아놓고 뺄레헴 뺄레헴 세크바이 세크바이 그러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와보니까 뺄레헴은 베들레헴 세크바이는 세크리파이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크리파이스 희생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실수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저희는 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또 다른 국가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요. 중국 포함하면 세 개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그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날에 점심을 딱 먹고 버스 기사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제가 귀엽다고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저를 버스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창밖을 딱 봤는데 끝없이 쫙 펼쳐진 그 평야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오셔서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3개월 또 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 교육받고 나와서 아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나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처음 그때 겪게 되는 거죠. 와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만 끌고 가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 6일은 막 제가 원래 꿈이 비보이 선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고 저녁 되면 막 비보이 연습실 달려가서 형님들이랑 막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를 도와드리다가 11시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니던 교회.

네, 같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다 꺼져 있고 거기 4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버스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려면 경비 초소를 3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행증도 없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으로 주느라 내몰로 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경 근처 거의 다 갔을 때, 10월 말이었네, 10월 말.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부콩을 수확해서 한참 말릴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 1년 식량이 젖으니까 허둥지둥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하니까 비가 그치고 두 번째 갔을 때또비 내리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왔으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혼자 각색된 줄 알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그때 사건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 뒤로 와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에 절정에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이 자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임마 거기 아니야 이렇게 탁 바꿔주시고 또 이제 중심에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니야 임마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 이 이렇게 코너마다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냥 말씀 마취총.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뺀질거림을 멈추고 아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이 그 뒤로 3월 15일이었어.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근데 그 뒤로 제 삶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맞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있잖아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죠? 그 여러분 다그 느낌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들도 찬양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갈수 없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도 없지. 그곳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북한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북한에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인이에요. 평양 대부흥 때부터 김일성이 통치한 이후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정씨 아저씨 같은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돼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왔다가 인신매매돼서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를 만나 영접했건, 강제 북송을 당했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두 사람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외부 영접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부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학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랑 연결돼서 북한 안에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 길러진 제자예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잡혀서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 합니까? 전도해요. 곧 죽어나갈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에요. 북한의 MG 세대가 있습니다.

0: 이 MZ 세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한류, 한국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딱 찍고 3일 만에 청진에서 두 명이 체포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봐서. 강남스타일 빌보드 찍고 2주 뒤에 말춤이 목격되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우상이 떠나간 자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1: 참 똑똑하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주건능 형제의 특강 같은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찬양 전해드리고 이어서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최근 중국 고객들이 해상 운송 대신 육상 철도 운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회랑, 즉 카스피의 횡단 국제수송 노선이 대한 물류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를 거쳐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며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동량이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로 수요가 더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선박, 기관차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의 철도 연결 확대와 함께 카스피해 운송 선박 확보, 유럽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도 추진 중이며 올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유럽은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며 상호 이익과 윈윈이 중 EU 경제관계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EU 집행위원회에 보다 공격적인 무역 방어 정책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교육국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산업 보조금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저가 공세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리튬 배터리 등이 오히려 유럽 산업에 필요한 분야라고 반박하며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EU 전략 회의가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2,421석에서 올해는 41,412석으로 2.38%, 약 1,000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제주 노선 일부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로 재배분되면서 대형 항공기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LCC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 기종보다 좌석 수가 적어 전체 공급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사실상 만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와 생업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제주 도민들의 이동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에 따라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용화, 성수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는 같은 AI 도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성한 신규 서비스 기획안의 결과물이 직원보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핵심 원인은 AI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지시했는지에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역할, 시장 상황, 목표를 세밀하게 제시한 직원의 결과물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답을 얻는 능력보다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퀘스처닝, 즉 질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용구 교수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재식 교수는 질문이 모호할수록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논리적 문장 구성과 맥락 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AI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청년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논리적 글쓰기와 문해력,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에는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준 교수는 병원 소식지를 통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많아지면 소변량은 줄고 결석 성분 농도는 높아져 요로 결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실제 환자는 폭염 시기보다 1, 2개월 뒤인 9, 10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열과 구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는 하루에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은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와 진한 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수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칼슘이 결석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 할리먼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와 폭력, 중독성을 지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할리먼은 현재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과거 흡연 유해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논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한 아동범죄와 자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주 1회 이상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는데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사례와 폭력 영상을 본 뒤 가족을 위협한 사례, 잔혹 콘텐츠에 집착해 반려동물을 죽이고 자해한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던 고위 임원팀을 해체하고 소규모 수평 조직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들이 복잡한 보고체계 없이 직접 협업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에는 거대한 조직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8천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인력을 AI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조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와 코딩, 디자인 등 일부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간 관리자와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 전략을 설계하는 솔루션 아키텍트와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AI 기반 조직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AI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관련 채용 수요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한 반면 일반 채용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최근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이번 회의를 첫 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가족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말뿐인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서신 교환과 건강 상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랄리 반즈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종교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안보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가 한미동맹 분리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 억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6도, 평양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완연한 초여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함경도 지역도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 19도, 함흥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빛이 오늘 북녘땅에도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며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르짖고 찾을 때 변함없는 주님께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해요.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봉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번에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 남한 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기억 속에 황해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선생님의 네. 고향은?
0: 제 기억에는 저희 고향이 우리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그 계란으로 치면 우리 황해도는 계란에서도 노란자이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는 벌판이 북한에서 제일 많은 쪽이고 질량 그 흙 땅 질량도 좋고
1: 토양이 좋군요.
0: 네, 토양이 좋고요.
1: 네.
0: 곁에는 바다도 소해바다가 끼었고 뒤에는 구월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황해도가 제일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선생님의 그런 기억 속에 고향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 장면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0: 제 기억에는 우리 고향이라 하면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구월산이거든요.
1: 구월산.
0: 네. 산에 가면 진짜 산나물도 많고 도라지, 고사리 이런 이렇게 진짜 건강에 좋은
1: 네.
0: 그런 산나물이 너무 많아요. 달에, 모루, 도토리. 우리 학교 때는 우리 북한에는
1: 네.
0: 우리 학교 때 도토리 따기를 자주 하거든요. 해마다 그걸 학교에서 수집하거든요. 그 도토리를. 그러면 집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골산에 가서
1: 네.
0: 도토리 따기가 하거든요. 골산으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근데 산이 너무나 좋아요. 골산이 명산이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럼 선생님이 몇 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던 거예요?
0: 네, 제가 북한에 24살까지 있었거든요.
1: 20대까지 계셨어요.
0: 네.
1: 그럼 20대 네. 때 보통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 적게는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0: 네.
1: 그럼 선생님은 위쪽으로 오신
0: 네,
1: 거예요?
0: 네, 저는 위쪽으로 왔어요. 그런 바다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1: 네. 네. 선생님, 그러면은 20대 때 떠났던 고향 땅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죠? 고향을 떠나신 지는?
0: 제가 고향 떠난 지 이제는 20년 거진 다 됐어요.
1: 아. 네.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또 중국에 제3국에 또 계셨을
0: 네,
1: 거고
0: 네.
1: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지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네.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0: 라오스를 걸쳐오면서 대사관을 걸쳐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서 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원을 걸쳐서 또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회 첫 발자국 내딛는 거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앞길도 열리게 되고 저희 마음도 안정하게 될 것 같고
1: 네.
0: 너무나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감각이거든요. 한국에 개척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망망하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원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옥 간사님 걸쳐가지고
1: 네.
0: 그 소개로 우리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걸치고 하나 이렇게 8개월 동안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네. 우리 섬김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1: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또 같은 고향 분들도 보내셔서 사랑을 그렇게 흘려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너무 잘 또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한층 바뀌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네.
0: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1: 네.
0: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너무 우리 북한 너무 언제면 우리 북한도 하나님의 세상이 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북한 나라가 너무 어둡게 생각되는 거예요.
1: 네.
0: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기억해도 우리 북한은 그때는 진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애들도 이팝이라는 걸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이 타가서 바이오건을 했거든요. 체니 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는 거 근무를 했는데 애들 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점심에는 다 점심밥을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애들도 먹다 가루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그 가루밥을 그 두 살짜리 한 살짜리 애들이 그걸 큰 입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걸 받아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 배를 채워 줄 쌀도 없는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1: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0: 네, 저는 적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불쌍한 북한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도 하나님 세상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우리
1: 네.
0: 북한 불쌍한 북한민들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게 해 주시게 바라고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1: 자유.
0: 네. 너무 자유가 없고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1: 네.
0: 무슨 다른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조금도 없고 한 번 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그렇죠.
1: 네.
0: 어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1: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0: 자유라는 게 사람을 본능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근본 권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진 원칙 안에서
1: 네.
0: 균열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고
1: 네.
0: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이 그래서

0: 자유롭게 제일 적어도 배불리 먹고 입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걸 기도 많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1: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녘 땅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8개월 차가 되어가면서 경험하신 자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정말 참된 자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해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님의 고백과 소망과도 같이 지혜 자매 고향 땅 황해도 그리고 북녘 곳곳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임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순서도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의

제목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그렇게 한반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 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0: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1: 염색 샴푸면은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인 네.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아,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1: 물비누요.
2: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1: 네.
2: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1: 네.
2: 우리가 이제 스킨 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1: 그쵸,
2: 그것처럼
1: 그쵸.
2: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 말로는 머리 물감 그래요.
1: 오.
2: 그러니까 머리 물감인데 머리 물감을 물리는 머리 물감식이 아니라
1: 네.
2: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1: 아,
2: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염색 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2: 그렇죠.
1: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 물감을 칠할 수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2: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1: 네.
2: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지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가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어요.
1: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염색 머리 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2: 그렇죠.
1: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2: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1: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네.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2: 네.
1: 전혀.
2: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저한테는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다수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1: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2: 네.
1: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2: 네.
1: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 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셨나요?
2: 꽤 있었죠. 네,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 약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1: 아, 그래요.
2: 아버님도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2: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쓰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약이 그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1: 네.
2: 순전히 그저 이제 바르기만 하고 예, 그랬죠.
1: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2: 네.
1: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의 주민분들 가운데도 요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2: 네.
1: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2: 네.
1: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단속하죠. 우리 때도 보면

0: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네. 누렇게 노란 색깔 아니면 뭐 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 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1: 네.
0: 또 그 우종도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몰래 쓰는 사람들은 뭐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1: 안쪽에요?
0: 네,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1: 자연 갈색이란
0: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1: 네.
0: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는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덕수라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0: 글쎄요.
1: 그래서 두피에 약을 칠하는 거다 보니까.
0: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했고
1: 네.
0: 또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서양식으로 이제 해버리다가 단속돼가지고 막 그 비판서 쓰고 막 그런 게 많았죠.
1: 그러면 그렇게 뭐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이나 머리의 그런 모양들이 아니면
0: 네.
1: 좀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북한은 머리에 대한 통제가 심하죠. 색깔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기는 경우는 막 선생들이 가위로 막 잘라버렸어요. 그 여자들도 머리를 길게 못 길게 한 때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은. 통제가 심해. 머리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1: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자유를
0: 조금
1: 얻나요?
0: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진이한 가도 안 하기 자체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1: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번 구매하면 또 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32,490원이 든
0: 그렇죠.
1: 건가요?
0: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그게.
1: 이게 하나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나 싸면 300mg짜리 돼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사는 쓰는데 근데 그걸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혹은 뭐 그저 세 번 안에 거의 두 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 달 더 쓰죠. 한 몇 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3만 뭐 2천 원 정도면 달러로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한 반나절만 이래도 볼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 달 울고 보험 받을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돈내산, 이 경제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그렇죠. 이거는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0: 네.
1: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0: 그렇지,
1: 경제적인
0: 맞습니다.
1: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0: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한국 와서 느끼는 게 야, 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 맞아요.
0: 벌써 한국 사람들은

0: 한시간이라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기어 뭐 한 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1: 네.
0: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아멘.
0: 아멘. 예.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어기막히게도 그 사이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1: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0: 네.
1: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대표의 내돈내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불능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함경북도가 대체로 맑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요. 서해북부의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6월의 첫날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평안과 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낮에는 한여름의 날씨처럼 기온이 올라가서 밖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죠. 특히 농축산업이나 어업일 또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몹시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직업이 중요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갈수록 여름 날씨의 기온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뜨거운 불 옆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 또한 이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요. 올해 여름은 최근 가장 더운 기온을 기록하는 흐름을 이어가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가 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고합니다.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만큼 폭염의 기승이 부릴 것도 같지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위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인간의 삶에는 참고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어질 때 묵묵히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픔이나 고난이 올 때는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뒤에 주실 축복을 고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가끔은 겸손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낮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성숙되고 성장하며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주님께서 더욱 기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준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걱정스러운 일, 아프고 슬픈 일 등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안정하며 좋지 않은 일, 편치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간혹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나라적으로는 아픔이 있었던 달이기도 해서 6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올 한 해의 나의 모습도 뒤돌아보기 좋은 때이지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지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님께 더욱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0: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탐욕과 갈등, 비교의식과 예전관계 등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서 총명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따지죠. 외삼촌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곳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는 레아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명의 자녀를 연달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간에 서로 비교되고 또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더 큰 상처만 쌓여가는 그런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가족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비교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귀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갈등을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도 있고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흐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나 라헬 둘 다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것으로 야곱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미래적 의미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이미 썩어져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있는 인생, 죽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경쟁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푸념을 넘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 이후에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사다다리의 꿈을 꾸면서 인생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와서 삼촌 집에 와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라헬, 너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단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내가 여기 쫓겨와서 여기에 사는 이 모든 것 과정들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너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해. 바로 이 뜻이에요. 야곱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 라헬에게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 종종 경험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여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 이건 환경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 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요게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요, 사건과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고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긴 이야기들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시녀, 그 이 비라입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떠오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지내겠다, 그런 계가에 자기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 호소를 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이라 지었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납달리라 지었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다가

이 라헬도 아기가 놓으니까 라헬 쪽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여자가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라헬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총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본 레아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둘 낳아요. 아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자기에게는 아들 가시라 짓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섯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지요. 기쁨. 그런데 이 두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라헬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뭐 여기는 한쪽에는 내 안을 풀어줬도다. 이러는데 여기는 나는 기쁘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경쟁과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리아의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 리아에게 주었어요. 이때 이 루벤의 나이가 한 4살 내지 5살 되었으니까 합판체인지 뭔지 모르고 이 꽃이 예쁘니까 아마 따다가 엄마에게 줬는데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촉진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요, 언니에게 간청합니다. 합판체를 나를 달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죠. 너는 신랑도 뺏어가고 다 갖고 가서 이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이 갖고 온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아마 라헬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판체를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넣고요, 합판체도 없었던 레아는요 아기를 셋이나 더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세우고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레아가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 짓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 지었어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시몬. 셋째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이제는 내가 이 남자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레위로 지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넷째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버려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내게 주신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은요, 문제가 풀려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려져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한 이 돌보심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인맥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는 정작 빌려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궁금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언젠가요? 라헬이 자기의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의 아리따움과 미모를 가진 그런 것,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하나 둘씩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 같구나. 합한체를 먹고도 나는 못 낳았는데 저 언니는 먹지 않고도 세 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간구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23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 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아들, 많은 것 이거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기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들 하나 하나님 더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기억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오 이렇게 오시느라 늘 기억에 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행동하셔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에 신청을 많이 해요. 그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바나바는 언제 많이 하느냐? 바나바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를 신청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0: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한국전쟁 6.25 발발일이 들어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조금은 묵직한 의미를 갖고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역시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결코 인공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녹색 이파리 끝에 닿아있는 햇살을 보면서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도 닿아있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평화의 기도, 둘러스 남성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사역을 위한 귀한 섬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려 전국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주의 오크밸리에서 열렸던 작년 수련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400여 명이 참석해 영적으로 재충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극동방송 13개 지사에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제가 1973년에 아세아 방송을 설립하고 팀 선교회에 극동방송까지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하던 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당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사옥은 비가 새고 장비는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직원들 월급이 부족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시 해병대 소장이었던 임경섭 장로님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 저를 만나기 위해 방송사에 와 계셨습니다. 상황을 들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기독실업인 한 분에게 연락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위해 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임장로님의 제안에 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임장로님은 극동방송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32명을 모았고 1980년 9월 18일 역사적인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운영위원들과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영상 중계를 통해 동시에 목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방송사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계신 운영위원들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로 짐을 지며 협력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쓰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활용하는 성경적 청지기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CTSR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오래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말을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은요, 가치관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음성들을 들어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과 SNS,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음성의 소리가 뭐죠? 어떤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나요?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거 준비해야 돼, 저거 준비해야 돼,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어떤 때는 좋은 정보도 주지만 너무나 거기에 많이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우리 식구들은 어떠한 소리, 어떠한 음성을 가장 오래 듣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무슨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가정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을요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본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정교육의 대헌장입니다.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쉐마라는 곳에 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쉐마가 뭐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쉐마에다가 생존 언어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 신명기가 기록되는 배경,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자, 마흔째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흔째 해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된 거예요? 40년이 된 그 해 11월 11째 1일. 그때에 모세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우리가 읽는 책이라는 거죠. 신명기의 배경인데요. 그러면 신명기는 어디에서 받은 말씀일까요? 신명기의 장소적인 배경이요, 신명기 1장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요, 요단 저쪽이란 단어예요. 요단은 뭘까요? 요단 강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저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가 모압 땅이래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라는 거죠. 자, 요단 저쪽 동편 모압 평지라고도 하는데 거기의 의미는 뭘까요? 그 땅은 의미는 뭐냐면 40년간 지나왔던 광야 생활의 청산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어디로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과거를 지나 미래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고 이제 가나안 광야에서 살던 것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다니면서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도 텐트 치고 살까요? 아니요, 집 짓고 살죠. 이제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했다면 가나안에서는요, 이제 무슨 생활하는 거죠? 정주, 집 짓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달라지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땅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5년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인데요, 3절 말씀부터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아, 아멘 하신 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좀 많이 가죠?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그쪽은 목축도 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 꿀이 많다라는 것은요, 뭐 벌도 많겠죠. 그러니까 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꿀이 대추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추야자를 따서 먹으니까 이게 너무나 꿀같이 달더라는 거죠. 암튼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무엇을 얘기하셨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할 때에 내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들으라, 듣고 그것을 행하라. 4절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반복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들에게 주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분은 꽃을 사기도 하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꽃을 주면서 표현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기도 하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이고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꽃을 사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이 꽃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거 어디다 던져야 됩니까? 이걸,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어디다 던져야 됩니까? 이걸, 예? 어디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와서 좀 잡수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뭐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쉐마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쉐마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가나안에 가면 이제 더 이상 텐트는 필요 없단다. 너희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러한 집을 이러한 모양으로 지어라. 얘들아,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이제 목축과 더불어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이러한 품종을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해서 농사 지어라. 여러분, 너무나도 삶에 중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단 한마디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은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요, 근데 그 풍요로움과 더불어 쾌락이 있어요. 그 뒤에 이면을 보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만을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듣는 음성에 의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정만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방향을 잃지 않고 갈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는 저는 분별이라고 봐요. 어떻게 과연 분별할 것인가?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이 때에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주목하고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세상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쉐마 들으다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새기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은 이어서 말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 하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 여러분, 새기는 게 뭐죠? 도장을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좋은 도장은 어떤 도장일까요?

깊이 새긴 도장이 좋은 도장이에요. 그러면 찍어도 잘 찍어진다는 거죠. 자, 새긴다라는 뜻 안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새긴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게 아닌 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에다가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새기다라는 걸 왜 한글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냐 하면요, 그 7절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그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가르치며라는 뜻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끝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가르치며에 있는 거죠. 칼을 갈다라는 뜻이 가르치며라는 뜻에 있는 거죠. 그리고요, 반복해서 새기다라는 뜻이 가르치며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글이 번역할 때 마음에 두며보다 마음에 새겨라. 왜? 그 7절에 나오는 가르치다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요. 저는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뭐죠?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무엇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마음에 새기는 걸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자, 내가 내게는 누굴까요? 그 다음 7절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건 자녀들이만을 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쉐마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다는 거죠. 7절 말씀도 다시 보실래요?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너의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요, 말씀 부족한 시대 아닙니다. 하지만요, 말씀이 잘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새길 수가. 온갖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서 마음에 새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정작 삶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삶 깊숙한 곳까지 새겨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 부모의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의 언어 쉐마, 그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세대의 세대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제 이런 가정이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쉬기가 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숨쉬는 거에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호흡은 어떤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말씀에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손목은 뭐죠? 손목은 행동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요, 미간이 어디입니까? 미간? 미간은요,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은 조그만 상자를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닌대요. 여기다가. 왜? 이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다. 이 문은 어떤 곳이죠? 가족이 들락날락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장소가 문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삶 전체를 말씀의 환경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말씀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이요, 가정의 공기가 되어야 돼요. 가정의 공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스마트폰, TV와 영상 매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가와 있고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숨을 쉬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닮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이 가정예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비에 비치해서 가정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정이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정예배가 뭘까요? 가정예배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가정을 무엇으로요? 작은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게 가정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는요, 자녀의 마음속에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요. 가정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호흡처럼 반복되는 지속성이 있어요. 가정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반복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 처음 시작할 때 그래, 결심했어, 이제 우리도 가정예배 드려야 돼, 그래 막 2시간, 3시간씩 가정예배 드린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가정 5분부터 하시면 돼요. 5분, 딱 5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자녀 위에 기도해주고 딱 끝내고 5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5분부터. 근데 필요한 건 뭐라는 거죠?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 꾸준히. 가정예배는 가정의 신앙의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가정예배가 뭘까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오래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의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을 실천할 수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의 시간이라고 봐요. 목사님, 우리는 아이들이 바쁩니다. 그러면요, 부부가 둘이만 하세요. 둘이라도 가져가서 하세요. 목사님, 저는 바쁘고 해서 혼자 있는데 어떡해요? 혼자라도 하십시오. 혼자라도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 누군가는 그 가정에 가정 예배의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세워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죠. 이 가정에 아무리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지만 주초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가정 무너지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가장 많이 듣는 음성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의 언어가 가정을 지배하면 불안과 비교와 경쟁과 경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가정 안에 평안, 사랑, 믿음의 뿌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호흡하는,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조차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내 삶과 내 재산을 흔드실까봐 그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아니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0: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주님을 밀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바울은 자유롭지 못했고 복음 때문에 매맞았고 여러 도시를 떠돌며 고생했고 때로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고요. 궁핍할 수도 있어요. 물론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네, 오늘 이 마음으로 6월의 첫날 아주 특별한 아침 문을 여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미주 연주 실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자 해요. 미주 연주를 떠날 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틀란타 비전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예배 실황 오늘 보내드리고요. 김정은 목사님의 설교도 함께합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 어린이 합창단 미주 연주 실황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은혜 함께 누리면서 또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 남기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어린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전교회 우경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요, 단순한 공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의 밤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준 우리 먼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친구들에게 우리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먼 곳까지 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은요, 우리 한국 복음화에 살아있는 역사이시고 또 수십 년간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목사님,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전교회의 온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린 주의 종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고백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 크게 하세요. 대한민국. 제 설교 짤막하게 하고 애들이 또 노래하러 나올게요. 사실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건강이 조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I'm going to just preach one point so we could hear children sing again.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방황과 추조라고 그랬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새벽기도 할까 말까, 찬양대 할까 말까, 11조 할까 말까. 할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이고, 말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저 하루 밥 세사발만 없애고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shall we do or not do, should do or not do, do not. 이렇게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 할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에버 슈와이츠 박사는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였어.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는데 흑인 동상을 보고 100년간 백인이 흑인을 동물같이 팔고 사고 학대한 죄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명예와 자신 다 내버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심한 슈와이츠 박사. 사실 미국에서 잘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희생한 에버 슈와이츠 박사. 이 사람은 할까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초이며 When Jesus came first time, people gathered together, they sang.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러죠. 예수님 재림, Second Coming of Christ에도 우리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찬양. 시편 135편에서 150편까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요?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 비차 가르치며 구원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신라하고 선교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두 사람을 잡아 가뒀어요. 자정쯤 되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서로 마주보면서 매도 많이 맞았죠. 굶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죠. 찬양하자.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에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옥토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 자살하려고 그랬어. 그때 바울사도가 자살하지 마라. 한 사람도 도망 안 갔다. 횃불을 들고 바울한테 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때 바울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났냐? 찬양이에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항상 우리는 뭐가 잘 안 되면 내천자를 그리고 찬송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시밭길을 가든지 찬양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 예화 하나 얘기해드리고 끝 마칠게요.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그가 이북에 있을 때 아주 성질이 고약했어요. 그 부인은 집사입니다. 교회 안 갈 수가 없어서 매를 맞고도 교회 가고 굶겼는데도 교회 가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남편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그럼 이 여자는 자기 부엌에 가서 자기 거기 기도하는데 찬송가 불렀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머리 끄들리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발길로 걷어차면은 부엌에 가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그럼 찬송가 부른다고 복회까지 따라가서도 발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6.25 동란이 났어. 남편은 인민군에 입대를 합니다. 중부전선에서 미군들하고 한참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일개 분대가 포로가 됐어. POW 포로가 돼가지고 일사후퇴지요. 중공군이 10만 문이 나오니까 미군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 총살시키고 가나. 그때 인민군 하나가 저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봐준대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군인 하나가 십자가도 긋고 아멘도 하고 그래서 인민군이 예수 믿는 놈이 없을 텐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통역장교 시켜서 시험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씩 데려다 찬송가 시켜봐라.

찬송가할 줄 아는 놈은 진짜고 찬송가할 줄 모르는 놈은 가짜니까 가짜는 다 죽이고 간다. 진짜만 데리고 후퇴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붙들려 나온 사람이 자기 마누라 교회 댕긴다고 얼마나 두들겨 팰 때마다 마누라가 부르는 그 찬송이 귀에 선한 거예요. 찬송할 줄 아느냐니까 할 줄 안다 그래도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송 부르니까 오케이 하고 이쪽 가 있으라고 나머지는 다 총살하고 이 사람 데리고 거제도까지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북한 조종, 저 구인들 다 석방해줬어요. 그게 큰 이슈가 됐어. 미국 사람들한테 은원도 안 하고 석방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 길로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우리 아군이 이제 38선까지 쳐들어 갔을 때에 38선 거기서 철조망을 붙들고 북역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때리던 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단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17살 때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군 하나 잘 만나가지고 유학을 왔어요. 어디 간 거 아니? 그린베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서 뭐 85로 가면 거기가 나와요. 그게 내 모교요. 밥 존스 유니버시티 부속 아카데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런데 그때 17살인데 중학교 3학년에다 갖다 넣더라고. 왜? 내가 배운 영어는 GI 영어만 배웠어. I only learned GI English. 그때 군인들은 욕만 했지 진짜 영어 잘 안 했어요. 그 욕을 내가 다 배운 거예요. 여기 와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영어도 딸리지, 집 생각나지, 얼마나 해가 져도 울고 비가 와도 울다가 그때 마음을 달래보려고 내가 배운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때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내가 그런 노래 암만 불러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와서 내 기숙사 방에 와서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지요. 뭐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부족, 창원지 부족 부장 사서 여기다 꿰매주고 내가 미국에 왔는데 예수 안 믿었지. 그 신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펴더니 영어로 천천히 설명하자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d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그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신다. 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사실 저는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정치. 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맨날 보리 꼽살비만 먹고 살아서 우리 육촌형이 면서기를 했는데 외정 때 쌀밥에다가 외간장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렇게 해 목사한테 야 석이 석이 그 정도로 먹으면 이 다음에 장관 되면은 굶지는 않고 보리밥은 안 먹겠다. 저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내 친한 친구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가 많다.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가서 너희 엄마,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누나 전도하고 조카들한테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정치 포기하고 저 학교에서 신학해서 석사까지 하고 박사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엄마 예수 믿었지요.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누님, 형수들 다 예수 믿고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하고 터줏갈이 세 개 다 내다 불살르고 우리 조카들 가운데 목사, 선교사, 전도사 우리 형님들은 다 장로가 됐고 우리 조카들이 뭐 세 개 퍼져서 선교도 하고 목사

목사도 하고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도 많고 하나님이 한 사람 서진 카라 파워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요단강에서 내가 또 그 사람 침례를 줬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여러분들도 이민사회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고생할 대로 고생해서 지금 살 만큼 사실 거예요. 뭐 구걸 안 해도 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애국하세요.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미국도 감사하고 한국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살기 좋은 알렌타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 전도해서 그분들도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던 비션 교회를 장로님과 목사님의 초청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마음에 갈등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애들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축도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그 가족과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라. 마지막 송. This is the last song they're gonna sing.

네, 6월의 첫날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찬양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미주연주 실황을 보내드렸고요. 아틀란타 비전교회에서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말씀에는 김정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어린이 찬양 선교사의 찬양으로 은혜 충만히 받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합창단 실황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자리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분들 초청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어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어린이라고 보내주시면 어린이 합창단 관련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6월의 첫날 아침,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교회 이름들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주로 지역명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저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세련된 이름에 담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이름이 다양해지고 각자 추구하는 비전이 다르다고 해도 교회라는 이름이 가지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지역을 섬기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인 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나눠주는 교회보다 거룩한 교회가 더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대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고참이 저를 찾아오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거나 맛있는 것을 사달라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인데 거룩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거룩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그 거룩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구름으로 자신의 거룩을 가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실체가 아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전 위에 임재하셨고 사람들은 그 구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룩의 특징은 그 현상이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머무시기 불편하시면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거룩과는 상관없는 그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교회에 계속 머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그네를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혹은 자녀들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저희 집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많이 탔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네에 앉아서 그네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저를 보면 아빠 밀어줘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늘 높이 그네를 밀어줍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네가 올라갈 때 높은 하늘을 보고 기쁨을 만끽하고 내려올 때 가슴이 쿵쾅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그네를 탈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네 타기와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그네에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탄 그네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쁨과 벅찬 감격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거룩한 교회라는 그네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과 거룩한 그네를 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죠.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완공하기까지 한 일은 첫째로 공동체 안에 거짓과 불의를 다 제거하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도면대로 성막을 완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이 항상 성막 위에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며 순종하였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얼른 짐을 싸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은 교회라는 거룩한 그네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네를 밀어주실

0: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떠미시는 대로 순종하며 평생토록 거룩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신 아주 탁월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과 그리고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기가 막힌 비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이야기를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진정한 가정의 그 참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가정의 이야기는 예,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복하도록 친히 지으신 그 가정의 핵심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곳인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은혜가 가득한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은혜가 가득한 곳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은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에 잘못해서 도저히 벗어나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형벌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집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큰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 이야기하려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받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하고 원망하는 큰아들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덧붙여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런 가족을 말하고 싶으셔서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가족 공동체, 그 얘기를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장치거든요. 예, 그 창조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려고.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래서 정말 참된 가정이 되려면 예, 은혜가 가득한 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가득한 집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집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딱 한 가지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 예, 그것도 그냥 받아들임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임, 바로 그 한 가지다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득한 집인 겁니다. 제가 내적 치유 강의하면서 또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한테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The wall of my heart라고 하는 내 마음의 벽이 있어요. 우리의 개성, 우리 혹은 자아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의 벽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삐뚤어진 이유가 뭐냐? 그렇죠, 상처받은 내면이니까. 상처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삐뚤어진 그 마음의 벽 때문에 우리 삶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벽이 삐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권위의 존재,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죠. 그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Rejection. 그게 Rejection입니다. 네. 어떤 형태든지, 권위의 존재가 뭐, 부재 상태였든지, 혹은 권위의 존재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막 상처를 주었든지, 아니면 권위의 존재가 정말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실패자가 되거나 그런 것 때문이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거절당한 그 상처가 예, 그 마음의 벽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예, 그것은 바로 그 권위의 존재와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뭐예요? 권위의 존재와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 이거의 답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죠.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데 그 권위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 권위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그 권위의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가 답인데, 그때 권위의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에요. Acceptance. 예,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Rejection, 거절감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임, 즉 Acceptance가 바로 올바른 관계다. 여러분,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마음과 가정은 같이 가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그 안에 거절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들에게 다른 걸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거절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받아들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가족은 상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집은 무엇보다 바로 받아들임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전반 부분에서는요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후부터는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15장에 이르러서는 그 성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인 더불어 살아가는 삶, 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 공동체를 이루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뭐예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예,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받아들임. 받아들임이에요. 예,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이다. 그 말씀이죠.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가정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가정, 그 신앙의 가정은 예,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인데 그 모습은 바로 뭐냐? 받아들임 아닙니까?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예,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한 지체가 실패하고 혹은 뭐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만약에 그 가족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그건 가족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 무능하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실패했으니까 가족이 될 수가 없나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존재 자체로 뭐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함은 바로 그것이 받아들임이에요. 자, 이런 받아들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이거 우리한테 가능한 일이긴 한 것이냐? 이게 정말 우리한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쩌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은혜를 베풀고 어쩌다 한 번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두 번은 못하죠.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렇게 한 번 은혜를 베풀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후에 대가를 상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차라리 은혜를 안 베푸는 게 낫지. 한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면서 채권을 갖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지옥이지. 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은, 참된 가정은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신앙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바로 받아들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요, 절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려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놔야,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 많이 얘기하죠. 용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용서는요, 내가 죽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뭐냐, 나한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모든 채권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채권 움켜쥐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받아들임은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프고 억울한 기억을 십자가에 먼저 처리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그냥 가지고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수없이 많은 사람 제가 봅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못 느끼겠어요? 그걸 못 느끼겠어요? 예, 그 모든 아픈 기억과 억울한 기억을 십자가에 다 처리해야,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받아들임은 그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그런 헌신과 결단, 그 과격한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오천석 박사라는 분이 외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다가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책 전체 제목도 노란 손수건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1959년도 펜실베이니아주의 유명한 법학자였던 커티스 보크라고 하는 분이 캘리포니아 그 치노라는 곳에 있는 교도소장

캐년 수쿠더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토대로 스타 웜우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그런데 그 책에는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하얀 리본이었어요. 색깔이 좀 달라요. 거기는 하얀 리본인데, 예. 그럼 어떻게 이게 노란 손수건이 됐느냐? 그리고 한 10년쯤 뒤에 그 이야기가 1971년도에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노란 손수건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소개했어요. 예, 왜 색깔이 갑자기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지, 예, 그냥 각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부터 이야기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이 노란 손수건 때문에 팝송이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시외버스,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젊은이들 세쌍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나이가 좀 들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정말 말도 없고 표정도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말 걸기도 쉽지 않은. 그런데 그 세상의 젊은이들 중에서 한 자매가 또 그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말을 겁니다. 누구시고 어디까지 가시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을 거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답을 하는데 자기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 사람, 빙고. 그런데 자기는 이 플로리다 가는 중간에 집이 있는데 수년 전에 집에서 자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집을 버리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돈 벌겠다고 갔다가 결국은 죄 짓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중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석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자기 아내가 이런 자기를 받아줄지 아닐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를 만일 나를 받아주겠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그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매놓지 않았으면 그냥 내리지 않고 지나서 떠나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버스가 이제 그 마을에 가까이 가면서 다들 말이죠 긴장을 하고 그리고 다들 창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과연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메워놨을까 아닐까. 다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중에 오직 이 빙고만이 그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굳어진 얼굴로. 그때 버스가 마을에 다다르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다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었으니까. 네.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봐. 혹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모두가 특히 젊은이들이 박수치며 기뻐하는 가운데 늙은 전과자 빙고는 묵묵히 일어나서 버스 앞으로 가서 내렸다는 그 이야기, 그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가정은 은혜가 가득한 집입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집에는요, 무조건 받아들임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임 아니고요, 무조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가족 공동체. 이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기고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로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삶이 어떻게 다시 아름다울 수 있나요? 예, 어떤 것보다 바로 이 가족을 통해서. 예, 이 가족을 통해서. 예, 죄를 이기고, 예, 다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가정, 가족을 그런 곳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신앙생활,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미니스트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를 보다 보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소중하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소망을 찾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이 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네,
1: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가족과 네. 함께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겼던 5월이 지나가고 어느덧 달력 한 장이 넘어가서 6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1: 네, 오늘이 6월 첫날이군요. 아, 오늘 참 시간이 빠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6월은 우리가 보통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6월은 항상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6월에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내 가정을 넘어서 조금 더 넓어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정말 귀한 다짐이죠. 설교자들, 뭐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쭉 6월이 되면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전하곤 했는데요. 또 기도도 우리가 늘 이웃과 또 나라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이번 달은 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기도 제목들을 품고 계십니까?
0: 먼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겠죠. 아울러 갈등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대를 위해서도 더 뜨겁게 기도의 두 손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 네. 6월이 우리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진 이유가 전쟁 또 분열, 갈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갈등, 분쟁, 더군다나 전쟁을 넘어서 정말 평화, 안정, 서로 포용, 또 화합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사전선거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에게 또 맞이한 중요한 선거를 위해 성도들이 또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참 일꾼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의 힘을 굳게 모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도 지혜롭게 행사하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하루 내 가정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큰 나라인 대한민국까지 넉넉한 기도로 품고 나아가는 든든하고 복된 6월의 첫날 보내시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샬롬이에요.